0: 아시위지 그츠네다 나즈 테케 진시 저 테케 디야 타테 진라 테디아니 그 아타 에츠 뉴제디아다 타 타세 에츠 니라인 모디 타 니에디지 디 타 에 그이 우게 다디 크 디원 에자실라니네 에기히 다즈 킨즈 다베스데 테게 에즈네 크 타 데 디제 데츠 다일리 타츠즈는 다신 라즈모스 크리테시빌레 몰라테시빌레 리디시빌레 에티길라카이츠야다 탈리디케츠 이야즈는 다이컨데 니크티테자 타르예스 에디지타즈니탄 타다테티워 후시츠카드나 사가사리 티에드나리 난데라 타지 인다케리게다네 크라니크라 타데테니고 인트근다홀라 한다데라 타디카이인 티카이인 호그 한다 피에타데자 인지야디네티쿠야이친 한다예 코네키 인트근르키사다세 그글라디네 이타케타나자다 리디시빌레 시라디 케테시위지키타네 테테시위지힐네 그나 태그이티나 태그이티야 타히야 라이드 하니크 신세 카드나사 레카 타다시와 와디 환다 츠게디아니 츠딜라니 츠게니 유타다 츠 츠게니 유타다 인데 아니 꽈 꽈게 그자 그라니 아칸다 케그트 아라 다 그자 그르나 시안 다 그자 그르나 시안 다 리디와 그라인라다 인데 사가냐 인샤다 리디친 티다고 샤티에 허자다 그자 그르는 타나 케란다 태인원 그이 태인원 시키 리디라 인다 예드 자그 리디라 그런데 디니 그 그자 그티 그자 그네 다 리디인데나 그 看你脸的你应该也真的那吃吃就一脸吃那苦些酸也是爱过些酸其实还有的吧怎么那吃什么些那一点的你的地大地大的也是地地大可以你大大他真正的可以的是不是很那一点的这些是对的这么可贵些这么可贵些这么可以的这些是太贵的个 신다체 카드는 다 기타고 난다 이야서 고안이 저긴 세냐 카타다 세체진 워혼지 한다 타야 라이다서 게타나이다다 인다다 사가티나다다 이 인다다 홀라세 예치한테 칸다 나이다 나이다 일라세 에코 키시글레 결론 키시글레 인다 나이다라 헤켈리게신 트지게 아날리라 아타 트지케게 게다하덴다 자자예 세티 르냐오 카카와다 과시라니니테시 카나오다 알리시 알리시 이즈 퀵키 이즈 치시디 데크이다 디아디아 아 퀵키 워츠에치 라이지 사고다 아지 사고다 나 사고에키 사카치 萨卡迪西亚达萨卡迪西亚达塔斯文萨萨那沃达可以可以给新西地区大大大大大地位因为大地开地是过大地位大地位的人万年而且可以等于埃森的那那萨孔萨卡斯萨卡
1: 他是那在他那在沙卡生活的，他给过了你说想你一到天天，啊，在天天那天了，没那天啥子，哎，他我到天那空闲，天要过几个星期，现在啥子了？他看他那些话题，他看个这看我这他现在来的是，哎，咋地的了？可见他可能啊的，也困难和我。
0: 哎，我，啊，这我那他那些也在五百块钱，现在都低了，你低了你，哎，他这大他那些开车说呢，那得开车说个钱，那给。